0: 이세의 얼굴 달라. 내려다녀 계곡을 뚫어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를 또 걸어야 합니다.
1: 다른 대안 없나?
2: 있습니다. 이곳에서 밭을 타고 내려가 절벽 건너편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부 다 정오는 불가능합니다.

0: 부산사장님 잠시 대기하십시오. 왠지 여긴 좋지 않습니다.
1: 왜 그래?
0: 만약 오늘이 여기서 우리 전격한다면 우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1: 그건 불가능하다. 놈들이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어.
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대의 전투 의지와 형제 판단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 모두 이쪽으로 와! 반대로 간다!
2: 우리가 포위된 것 같다.
1: 저기 지휘관! 지금 당장 부대 만들어야 이게! 모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명령하라! 반항하면 죽을 뿐이다!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
0: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정하는 건 사살 힘이나 다름없습니다.
1: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다!
0: 이 전에도 끝나갑니다. 이제 와서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2: 들어가줄 수 없다.
0: 부자나느님, 제가 듣기로는 저 놈들은 포로를 우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몇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3: 连长，会不会有阴谋？

0: 你撑着，我那边，撑着。
1: 交枪不下，是真的吗？中国军人，你们说话算话吗？别叫我，명령불복종은사형이다。
2: 화정면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0: 무슨 개소리야!

0: 이 임시 수용소에는 많을 때 1,000여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환 협정에 의해 돌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전역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계속하세요.
1: 점민아.
0: 뭐합니까?
1: 왜 그래? 제 동생.
0: 계속아.
1: 점민아.
0: 어디가? 돌아가.
1: 점민아.
2: 형.
1: 잠깐. 잠깐.
2: 형.
1: 점민아.
0: 어디가?
2: 형.
0: 뭐하는 거야?
2: 형.
1: 내 말 좀 들어볼게. 이런 곳에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부탁해. 만날 수 있게 해줄게.
3: 빠져.
1: 고맙네.
0: 계속 가세요.
1: 점민아. 점민아.
2: 형.
1: 형. 너가 왜 여기 있어?
2: 어?
1: 어떻게 된 거야?
2: 나 중공군의 방송을 듣고 이거 남겨뒀다가 공격 시작되자마자 무기 버리고 도망했어.
1: 여태까지 갖고 있어.
2: 그런 거랑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형, 형 왜 여기 있어?
1: 나는 두 동안 있어.
2: 나 계속 형 걱정했는데 형도 둘째 형처럼.
1: 알고 있었구나.
2: 여기 오자마자 수송을 했었어. 마침 여기 있던 둘째 형 저한테서 들었어.
1: 어쨌든 너라도 살아있어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2: 난 여기 올 때 둘째 형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결국
1: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고 그 전쟁도 곧 끝난다는 거야.
2: 응? 형 많이 보고 싶었어.
4: 사라져서 고마워.
2: 형,
5: 经过15天艰苦卓绝的浴血战斗，中国人民志愿军和朝鲜人民军在朝鲜战场最后一次战役中取得了重大的胜利，打残了李伟军军队的460余平方公里，拉平了我方的战线。 让叫嚣持续作战、单独北进的李承晚彻底丧失了阻挠停战的底气，而美军为找回面子的疯狂反攻，也没有达到他们预期的结果。朝鲜停战已经是大势所趋，不可阻挡。
6: 师长，电报，重要电报。